Good afternoon, Sesame Street 집이잡시 친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하시는 서버도 디스커스 오포비스 오늘 제시받던 간내시다지게 받던 오진지 하완지 거하지 민호와 주다 하목시한 위주와 수완의 피인탑스케이트 아그다 후다 간수도 이진지 여러분 제시했어 클리퍼 졸리 마이클 니파시게 마이크 마리안 졸리 Yeah, I'm recently watching about on the Ignite Jamo. He could give one and have eight nano Jodip Shikat Sassibi. Yeah, Marcel Happy Jack Jamo, the Kinaga, Skate in the Balkum. Catch at Bajum Saddles up to Bijani Shop, Joyman Dogs and the Gish Tishkat. Negamon Chick Batananom. I'll go eat the Bajmon.